0: 过有 Twins 嘅呢首歌啊，歌名叫做《我不储钱》啊，咁好明显，系啊，我好明显就系呢啲就系小朋友嘅心态啦，我哋已经过晒噶啦，
1: 系啦，冇错，而家好重要噶，
0: 系啦，咁啊，究竟啊点样理财先至系正确咧？转头翻嚟，我哋有专家同我哋分享啊。